9월 2일 훈촌시당이 부석이며 시정부 시장대리 박철만이 전시 문화관광 사업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훈촌의 독특한 생태, 변경, 역사문화 자원에 립각해 문화관광의 심층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초동하고 문화관광 시장 활력을 전면 활성화함으로써 변경, 생태, 인문 특색을 갖춘 문화관광 산업 발전의 새 고지를 전력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박철만은 선으로 훈촌 동북호랑이 표범 자연과학 보호관, 와스토크 환락섬,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 등지에서 각 문화 관광 지점의 운영 관리, 관광객 접대 봉사, 안전 생산 관리 통제 및 선전 보급 등 상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훈촌의 변경 역사 문화, 수변 애국 문화, 동북호랑이 표범 생태 문화의 핵심 의의를 깊이 발굴하고 역사 문화 자원의 보호, 보수 정비를 잘하며 훈촌의 애국 수변, 생태 보호, 변경 발전 이야기를 잘해 정적인 문화 자원을 동적인 문화 관광 체험으로 전환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천혜의 생태 우세에 립각해 생태 과학 보급 문화 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고 과학보급 교육, 생태관광, 연구학습 체험을 일체화한 특색문화관광 업태를 구축해 문화관광 제품의 지식성, 흥미성, 체험성을 높여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문화관광 기초시설,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광객 봉사 절차를 세분화해 문화관광 봉사의 표준화, 정밀화 수준을 전면 향상시켜야 합니다. 전역 관광 발전 리념에 립각해 전시 문화 관광 자원을 통합하고 서로 연결하며 관광 정품 로선을 과학적으로 계획해 각 문화 관광 지점의 연동 발전을 주동해야 합니다. 문화 관광 영역의 안전 생산 사업을 엄격히 틀어지고 문화 관광 업계의 안전 발전 최저선을 튼튼히 구축해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며 량질의 관광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제소리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금추 계절의 가을 바람에 풍성한 결실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창립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훈촌시는 지속적으로 삼국 접경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에 립각해 전주 발전의 대국면을 둘러싸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착실하게 북향 개방을 강화하고 통상국 경제를 확대 육성하며 문화관광진흥에 힘을 모으고 민생복지를 증진해 각종 사업에서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눈에 띄는 성과도 나타나 실질적인 발전 성과로 연변조의 경축에 무게감 있는 변경도시의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년 내 훈촌은 북향 개방의 중대한 기회를 다잡고 개방 관문의 명함을 계속해서 빛내며 통상구의 준위가 역사적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훈촌 통상구, 고나 통상구의 현대화 연합검사 시설이 전면 승격되고 TIRO 국제도로 운송이 쌍방향으로 관통되었으며 출국 환급 업무가 시행되고 전국 최초의 원스톱 입국 관광 종합봉사 창구가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통로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기능이 보완되어 훈촌의 대외 개방 설비 장비 기초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훈촌 종합보세구, 훈촌 동부가 다국 전자상 거래 산업단지에 들어서면 작업장과 공장이 분주하게 운영되고 다국 간 소포가 질서 있게 분유되고 있습니다. 전시 다국 전자상 거래 무역액은 반년 앞당겨 100억 원대를 돌파하여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주 무역 성장의 강력한 엔진으로 되었습니다. 해산물 수입 집산의 우세를 바탕으로 훈촌은 킹크랩의 전반 산업 사슬을 확장하고 훈촌 해산물 브랜드를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국산 상품 차량 수출과 청정 에너지 수입이 배로 증가하고 통상구의 여객 유동 및 화물량이 끊임없이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북향 개방의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연변 유행형 경제 발전에 훈촌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융합이 여러 방면에서 결실을 맺으면서 변경의 풍경이 부민 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훈촌은 단풍, 해운, 다채 훈촌의 문화관광 IP를 구축하고 관광 100억 원시 목표를 확고히 하며 변경의 풍경, 생태 습지, 조선족 민속, 발해 역사 등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혼촌 실크로드 발해 고진, 혼촌 동방 제일촌, 혼촌 방천 풍경구, 혼촌 와스토크 활락섬, 혼촌 개개리 해산물 시장, 혼촌 동북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 G331 경경 자가운전 풍경선 등 문화관광 브랜드가 계속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야시장, 맥주 축제, 민속 체험, 습지 생태 관광 등 새로운 업태가 끊임없이 등장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문화관광 소비 열기가 계속 상승하고 변경 관광은 한계 계절 상황에서 사계절 내내 활기찬 분위기로 점차 바뀌고 변경 도시의 일상생활의 정취도 더욱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향촌 진흥이 안정하게 추진되며 변경 향촌이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무의 달하는 논밭에서 옥야의 향기가 풍겨오고 흑색의 쌀, 식용균 등 훈자호 농산물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변경촌 주민들의 민박 경제, 상호무역 수익 증대, 전자상 거래 생방송 등이 다방면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농촌 기반 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생활 환경이 승격되고 있습니다. 강민족 대중들은 향촌 진흥의 길에서 손을 잡고 함께 분진하며 산업이 번영하고 생태석으로 살기 좋으며 민족이 단결된 변경의 향촌 화폭을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훈촌은 기세를 몰아 전진하면서 문화 관광 산업을 깊이 육성하고 향촌 진흥을 확실히 추진하며 민생 복지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포착하여 흔들림 없이 해양을 향해 강대해지고 전주 강민족 자녀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맞잡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고품질 발전을 주동해 연변의 더욱 아름다운 레일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월한 동산구 자원과 독특한 변경 문화 관광 특색을 바탕으로 혼촌은 국내 변경 관광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각지의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 찾아와 변경 도시의 풍경을 만끽하며 전시 관광 소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중 특색 있는 해산물 체험은 관광 시즌에 눈에 띄는 볼거리로 활기찬 문화 관광 소비의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촌 해산물 시장은 공급이 충족하고 품종이 다양하며 각종 신선한 해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바로 판매하고 있어 맛이 좋고 가성비가 뛰어난 우세로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가들은 선별, 세척, 가공 등 봉사를 질서 있게 전개해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변경 해산물의 풍미를 빠르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혼촌의 변경 풍경과 특색 있는 거리들을 둘러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히 해산물 미식을 체험하러 와 현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고르며 변경 도시의 특색 있는 미식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짙은 일상생활의 정취, 품질이 좋은 해산물은 먼 길을 찾아온 관광객들로부터 찬사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열기가 오른 해산물 소비 현장은 전시 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혼촌은 아름다운 경치로 인기를 모으고 맛있는 음식으로 관광객을 남기며 문화 관광과 미식의 심층적인 융합을 통해 변경 관광 도시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관광객의 여행 체험과 도시의 호평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일전 혼촌시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에서는 혼촌시 정협 민족종교우호소 권하출입경 병방검사소와 연합으로 은으로 병강을 물들이고 한마음으로 단결 분진해 초심 실천 당건설 연합건설 주재 당일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홀 및 전국 표준어 선전 주간 사업 포치를 긴밀히 틀어지고 민족 단결 진보 관련 법률 법규를 해석했으며 민족 단결의 따뜻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선전 보급했으며 군중들에게 표준어를 말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도록 재창해 언어의 상호 소통으로 민족 간의 융합을 촉진했습니다. 권하출입경 변방검사소 민경들은 또 통상구 변경의 실체에 입각해 변경 법치 안전 선전 강연을 거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사례와 결부해 변경 관리, 밀입국 밀수 방지, 다국 사기 범죄에 대한 저항 등 지식을 설명하고 민족 단결과 변강 안정 사이의 내자적 연계를 해석했습니다.
근일 훈촌시 하남가도 창성사회구역에서는 훈촌시인민병원 이연변대학 부속병원과 연합으로 대형 해민 의무진찰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여러 과실에서 온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진료를 맡아 주민들에게 인내심 있게 의문을 해답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건강지도를 제공하고 정밀 영상검사 등 여러 가지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당위부석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문화관광사업상황을조사연구했습니다珲春시에서는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주선으로착실하게북향개방을강화하고동산구경제를확대육성하며문화관광지능에힘을모으고민생복지를증진해각종사업에서좋은소식이잇따르고눈에띄는성과도나타나실질적인발전성과로연변조의경축에무게감있는변경도시의답안지를써내려가고있습니다9월2일珲春시당위부석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문화관광사업상황을조사연구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珲春의독특한생태변경역사문화자원에립각해문화관광의심층융합발전을지속적으로초동하고문화관광시장활력을전면활성화함으로써변경생태인문특색을갖춘문화관광산업발전의새고지를전력으로구축해야합니다박철만은선으로혼촌동북호랑이표범자연과학보호관와스토크활락섬오대진국토수복기념관등지에서각문화관광지점의운영관리관광객접대봉사안전생산관리통제및선전보급등상황을상세히료해했습니다박철만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혼촌의변경역사문화수변애국문화동북호랑이표범생태문화의핵심의의를깊이발굴하고역사문화자원의보호보수정비를잘하며혼촌의애국수변생태보호변경발전이야기를잘해정적인문화자원을동적인문화관광체험으로전환하도록주동해야합니다천혜의생태우세에립각해생태과학보급문화관광브랜드를강화하고과학보급교육생태관광연구학습체험을일체화한특색문화관광업태를구축해문화관광제품의지식성흥미성체험성을높여야합니다박철만은다음과같이요구했습니다문화관광기초시설부대시설을지속적으로보완하고관광객봉사절차를세분화해문화관광봉사의표준화정밀화수준을전면향상시켜야합니다전역관광발전리넴에립각해전시문화관광자원을통합하고서로연결하며관광정품로선을과학적으로계획해각문화관광지점의연동발전을주동해야합니다문화관광영역의안전생산사업을엄격히틀어지고문화관광업계의안전발전최저선을튼튼히구축해관광객들에게안전하고편안하며량질의관광환경을조성해야합니다제소리등이조사연구에참가했습니다금추계절의가을바람에풍성한결실의향기가가득합니다9월3일연변조선족자치주는창립74주년을맞이했습니다혼촌시는지속적으로삼국접경의독특한지리적위치에립각해전주발전의대국면을둘러싸고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주선으로착실하게북향개방을강화하고동산구경제를확대육성하며문화관광지능에힘을모으고민생복지를증진해각종사업에서좋은소식이잇따르고눈에띄는성과도나타나실질적인발전성과로연변조의경축에무게감있는변경도시의답안지를써내려가고있습니다1년내혼촌은북향개방의중대한기회를다잡고개방관문의명함을계속해서빛내며통산구의준위가역사적도약을이루었습니니다혼촌통산구고나통산구의현대화연합검사시설이전면승격되고 DIRO 국제도로운송이쌍방향으로관통되었으며출국환급업무가시행되고전국최초의원스톱입국관광종합봉사창구가정식으로운영되기시작했습니다각종통로가끊임없이확대되고기능이보완되어혼촌의대외개방설비장비기초가더욱견고해졌습니다혼촌종합보세구혼촌동부가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에들어서면작업장과공장이분주하게운영되고다국간소포가질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시 다국 전자상 거래 무역액은 반년 앞당겨 100억 원대를 돌파하여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주 무역 성장의 강력한 엔진으로 되었습니다. 해산물 수입 집산의 우세를 바탕으로 혼촌은 킹크랩의 전반 산업 사슬을 확장하고 혼촌 해산물 브랜드를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국산 상품 차량 수출과 청정 에너지 수입이 배로 증가하고 통상구의 력약 유동 및 화물량이 끊임없이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북향 개방의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연변 유행형 경제 발전에 혼촌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 융합이 여러 방면에서 결실을 맺으면서 변경의 풍경이 부민 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혼촌은 당풍 해운 다채 혼촌의 문화 관광 IP를 구축하고 관광 100억 원 시 목표를 확고히 하며 변경의 풍경, 생태 습지, 조선족 민속, 발해 역사 등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혼촌 실크로드 발해 고진, 혼촌 동방 제일촌, 혼촌 방천 풍경구, 혼촌 와스토크 환락섬, 혼촌 개개리 해산물 시장, 혼촌 동북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 G331 변경 자가 운전 풍경선 등 문화 관광 브랜드가 계속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야시장, 맥주 축제, 민속 체험, 습지 생태 관광 등 새로운 업태가 끊임없이 등장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문화 관광 소비 열기가 계속 상승하고 변경 관광은 한계 계절 상황에서 사계절 내내 활기찬 분위기로 점차 바뀌고 변경 도시의 일상 생활의 정취도 더욱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향촌 진흥이 안정하게 추진되며 변경 향촌이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무에 달하는 논밭에서 옥야의 향기가 풍겨오고 특색의 쌀, 식용균 등 훈자호 농산물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변경촌 주민들의 민박 경제, 상호무역 수익 증대, 전자상 거래 생방송 등이 다방면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농촌 기반 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생활 환경이 승격되고 있습니다. 각민족 대중들은 향촌 진흥의 길에서 손을 잡고 함께 분진하며 산업이 번영하고 생태석으로 살기 좋으며 민족이 단결된 변경의 향촌 화폭을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혼촌은 기세를 몰아 전진하면서 문화 관광 산업을 깊이 육성하고 향촌 진흥을 확실히 추진하며 민생 복지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포착하여 흔들림 없이 해양을 향해 강대해지고 전주 강민족 자녀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맞잡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고품질 발전을 초동해 연변의 더욱 아름다운 레일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월한 동산구 자원과 독특한 변경 문화 관광 특색을 바탕으로 혼촌은 국내 변경 관광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각지의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 찾아와 변경 도시의 풍경을 만끽하며 전시 관광 소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중 특색 있는 해산물 체험은 관광 시즌에 눈에 띄는 볼거리로 활기찬 문화 관광 소비의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촌 해산물 시장은 공급이 충족하고 품종이 다양하며 각종 신선한 해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바로 판매하고 있어 맛이 좋고 가성비가 뛰어난 우세로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가들은 선별, 세척, 가공 등 봉사를 질서 있게 전개해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변경 해산물의 풍미를 빠르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혼촌의 변경 풍경과 특색 있는 거리들을 둘러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히 해산물 미식을 체험하러 와 현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고르며 변경 도시의 특색 있는 미식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짙은 일상생활의 정취, 품질이 좋은 해산물은 먼 길을 찾아온 관광객들로부터 찬사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열기가 오른 해산물 소비 현장은 전시 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혼촌은 아름다운 경치로 인기를 모으고 맛있는 음식으로 관광객을 남기며 문화 관광과 미식의 심층적인 융합을 통해 변경 관광도시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관광객의 여행 체험과 도시의 호평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일전 훈촌시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에서는 훈촌시 정협 민족종교우호소 권하출입경 병방검사소와 연합으로 은으로 병강을 물들이고 한마음으로 단결분진해 초심실천 당건설 연합건설 주제당일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민족단결진보선전홀 및 전국표준어 선전주간 사업포치를 긴밀히 틀어지고 민족단결진보 관련 법률 법규를 해석했으며 민족단결의 따뜻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국가통용 언어문자를 선전 보급했으며 군중들에게 표준어를 말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도록 제창해 언어의 상호소통으로 민족 간의 융합을 촉진했습니다. 권하출입경 변방검사소 민경들은 또 통상구 변경의 실체에 입각해 변경 법치 안전 선전 강연을 거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사례와 결부해 변경 관리, 밀입국 밀수 방지, 다국 사기 범죄에 대한 저항 등 지식을 설명하고 민족 단결과 변강 안정 사이의 내재적 연계를 해석했습니다. 근일 훈촌시 하남가도 창성사회구역에서는 훈촌시 인민병원, 연변대학 부속병원과 연합으로 대형 해민 의무 진찰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여러 과실에서 온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진료를 맡아 주민들에게 인내심 있게 의문을 해답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건강 지도를 제공하고 정밀 영상 검사 등 여러 가지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는경영환경을지속적으로최소화해고효율정무봉사로시장주체발전에에너지를보유하고있습니다珲春변경경제합작구11호단지에위치한珲春길도농업옥수수가공대상생산이순조롭게추진되고있습니다금년에珲春시에서는권한의향과관리결부봉사최소화개혁을지속적으로심하면서경영환경최소화에착수하여정무봉사의효능을끊임없이제고하고기업의제도적거래원가를낮추며시장화법치화국제화경영환경을적극구축하여시장주체의발전에안정적이고공평하고투명하며예측가능한량완환경을조성했으며고효율정무봉사로전시경제의고품질발전에에너지를부여했습니다정무봉사의질과효율을향상하면업무처리와창업이더욱편리해집니다珲春시정무봉사중심에서는창구수리통합봉사모식을전면추진하고기업설립대상심사비준부동산등기등고수파사항은최다1회달리기를실현했으며일부사항은한번도가지않아도되는것을실현했습니다정무봉사의표준화기본화편리화건설을깊이있게추진하고정무봉사사항명시서를전면정리공포하며항목별로처리근거신청자료처리절차처리종결기한을명확히하고처리기한을단출하며사무처리절차를간소화하여데이터가많이움직이고대중들을적게달리도록했습니다인터넷플러스정무봉사를추진하고온라인사무플랫폼의기능을보완하며더욱많은사항을인터넷으로처리하고손바닥으로처리하고가까운곳에서처리하도록추진하여정무봉사의편의도와대중의만족도를끊임없이높였습니다이와함께처리할수없는일반영창구를설립하고기업과대중이일을처리하는과정에부딪힌난제를전문적으로수리해결하여정무봉사의마지막 1km 를원활하게했습니다중점기업을정밀하게봉사하고대상착지의속도와효율을높였습니다중점대상과대외무역기업에대해珲春시는대상관리와기업비서복무기제를구축하여전과정을추적하고정밀하게봉사하며기업이대상착지생산경영통관물류등방면에서부딪힌난제를적시에협조해결했습니다정무와기업의상시화소통기제를건립하고정기적으로기업과자담회정부은행기업접목회를개최하며기업의요구를경청하고기업의관심사에응답하며기업의어려움을해소하고문제해결을도왔습니다독특한특색을띤자동차수출의새로운모식을모색하여1분기국산상품차량수출이동기대비대폭급증했으며자동차수출은珲春대외무역성장의중요한버팀목과새로운성장점으로재빨리성장하고있습니다다국무역편리화수준이지속적으로제고되고개방통로가더욱원활해졌습니다珲春통상구는사전신고2단계신고일괄징세등통관모식을대대적으로추진하여통관절차를지속적으로최소화하고통관효율을제고했습니다신설한해산물통관은녹색통과를실현하고통관시간을대폭줄이며물류원가를낮추어신설한해산물의다국통관절차가번거롭고생선손실이큰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했습니다출국세금환급정책이착지되어효과를보았습니다2025년9월길림성에서경외여객쇼핑출국세금환급정책을정식실시한이래해관부문은여러가지조치를병행하여봉사의변목문제를해결하고珲春의다국전자상거래와출국세금환급이협동발전하여두분야에서성과를내어시장의활력을한층더활성화했습니다경영환경의지속적인최소화는시장주체의활력과사회창조력을효과적으로불러일으켰습니다갈수록많은기업들이珲春을선택하고珲春에투자하여전시경제의고품질발전에끊임없는동력을주입하고있습니다다음단계의珲春시는지속적으로선진표준으로차이점을찾고단점을보완하여더욱높은표준과더욱실제적인 조치로 경영 환경을 재속화하며 경영 환경의 금명함을 전력으로 구축하여 변경도시 혼촌이 투자 흥업의 열도, 혁신 창업의 옥토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기자는 일전에 혼촌 변경경제합작구 11호 단지에 위치한 혼촌 길도 농업 옥수수 가공 대상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생산 설비가 빠르게 가동되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생산선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주문을 서둘렀으며 현장 곳곳에서는 활기차고 질서 있는 생산 전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생산 작업장에 들어서자 매 하나의 옥수수가 박피기에 들어가 껍질을 벗겨낸 뒤 생산선 옆에 노동자들이 차례로 여분의 이삭 자루를 제거하고 선별해 각각의 플라스틱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어 노동자들은 이를 찜통 안에 넣어 찌고 삶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찌고 삶는 작업이 완료된 후 노동자들은 화물용 승각기를 통해 빠르게 옥수수를 급속 냉동실로 옮겼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혼촌 길도 농업 옥수수 가공 대상은 혼촌 길도 농업유안회사에서 투자 건설했으며 총 투자액은 1,000만 원입니다. 대상은 경험 있는 재배 농가와 협력해 재배 과정에서 정밀화 관리를 실시하면서 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확물을 받을 때에는 당일 수확, 당일 가공을 실시해 옥수수의 신선한 식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전문안입니다. 오늘은 제11편 보장 및 감독을 해독해드리겠습니다. 당회의 통일령도, 정부의 의법관리, 통일전선사업부문에서 주도하여 조류를 하고 민족사업부문에서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각 부문에서 힘을 합치어 협력하고 전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족사업 구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민족사업 조율기제를 건전화합니다. 국가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의 요구를 간부의 양성, 선발, 사용과 관리의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민족지역 간부대우 건설을 강화하며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과 사용을 중시합니다. 현급 이상 이민정부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단결 진보 촉진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연도 계획에 포함시키며 관련 사업 경비를 예산에 포함시킵니다. 국민은 민족단결 진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고소와 고발을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기관 및 그 사업일꾼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민족단결 진보 촉진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족단결 진보 시범 건설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요구를 두드러지게 해야 합니다. 매년 9월의 네 번째 주는 민족단결 진보 선전 주간으로서 국가는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육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합니다. 대러시아 다국 전자상 거래 발전 기회를 다잡고 다국 전자상 거래 실용 인재를 육성하고자 그늘 2026 훈촌 다국 전자상 거래 고품질 발전 양성회가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양성회는 WOF, KBU, DDY 실제조작, AI 도구 응용, 지능화 물류, 대러시아 시장 집중 공략 등 내용을 둘러싸고 거행되었습니다. 훈촌 및 전성 령기초 작업자, 전통 대외무역 전환기업, 다국 전자상거래 종사자, 단지 운영자, 물류창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 실천 능력을 강화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자원의 정밀한 접목을 추진하고 장기 효과 지도 기제를 구축해 기업의 후속 발전에 지속적인 지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체가 디지털화 운영 수단을 장악하도록 조력하며 진입 장벽과 운영 원가를 낮추고 현지 다국 전자상거래 인재의 기초를 가열층 튼튼히 다지며 전성 대러시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조동하게 됩니다. 길림성에서는 일전에 금융 삼농 조력 향촌 진흥 주제 뉴스 발표회를 소집해 금융, 농업, 조력, 계열 새 조치를 집중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정밀한 금융 활수로 흙토지를 자양하고 식량 안전, 특색 산업 발전과 농민 증수와 치부를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올해 1회 길림성에서는 농업 생산, 특색 재배, 농산물 가공, 전자상 거래, 농업 조류, 향촌 건설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농업 관련 대출 투입 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융 자원이 지속적으로 현역 향촌, 가정 농장, 농민 합작사, 농업 선도 기업에 편중되면서 농가의 자금 조달 어려움과 지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중국 농업발전은행 길림성 분은행은 우리 성의 유일한 농업정책성 은행입니다. 목전 이 은행에서는 이미 400억 원의 전문 매입 대출 자금을 충분히 준비해 올해 우리 성의 가을 곡물 매입 사업이

0: 안정적이고 질서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전력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길림살, 생식용 옥수수, 인삼, 중약재, 이오구 양식 등 길자호 특색 산업에 입각해 성내 각 큰 금융기구에서는 농산물 보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승격시키고 여러 가지 순수 신용, 낮은 이율, 온라인 농민 혜택 금융 상품을 출범했습니다. 농산물 전자산 거래 상향의 새로운 업태에 비추어 전자산 거래 농업 조력 특별 대출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산지 생방송, 창고 저장, 냉동 물류, 온라인 판매 농가 및 합작사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길림의 우수 농산물이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려지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성 금융 개통은 수수료 인하와 리자 지원 농민 혜택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농업 관련 대출 이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며 각종 봉사 수수료를 감면해 농업 경영 주체의 융자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추었습니다. 각 큰 은행에서는 봉사의 중심을 하행 조정하고 농업 조력 봉사역 유동 금융 봉사 대회에 의탁해 촌 마을에 깊이 들어가 정책 선전 강연, 신용 평가, 융자 접목을 전개함으로써 금융 농업 조력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했습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물업 소구역 주거 환경을 절실히 개선하고서 훈천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무물업 소구역 녹지 환경 특별정비 행동을 전개해 소구역 녹화 면모를 가일층 제고함으로써 문명도시 건설 각종 사업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추동되도록 했습니다. 정비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빨간 조끼를 입고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며 무물업 소구역 건물 주변 녹지대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모두들 각종 도구를 들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마른 나뭇가지와 락엽을 쓸어내는 한편 녹지대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폐기물까지 수거해 위생 사각지대를 전면적으로 없애고 소구역 녹지를 깨끗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되돌렸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1: 下面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乱世枭雄》。
2: 达尔汗王在仁政、物政面前不能抵赖了，迫不得已交代了自己的罪行，但是从心里往外，他觉着有点不服劲儿。恰在这时啊，王爷府的亲兵能有好几千呢，一色是马队，猛攻黑水指挥部，声言叫张作霖乖乖的把王爷献出去，不然的话就马踏黑水把张作霖的27师全部消灭，气焰非常嚣张。双方这一结伙，像炒爆豆一样是天崩地裂。达尔汗王啊，当时就扭起来了，跟刚才那神态截然不同，腰板八个倍儿直，肚子偏起来了，脖子也硬了，把大脸蛋子一甩，冲着张作霖一阵的冷笑。张师长，哈哈哈哈，别忘了，在这个地方，天是我达尔汗的天，地是我达尔汗的地，人是我达尔汗的人。有道是好汉不吃眼前亏呀，张作霖，见好就收吧，把本王乖乖的送出去是你的便宜，不然我王府数万精兵 24小时之内全都能赶到黑水，后果你可自负。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现在还在我的掌握之中。我张作霖可不是吓唬你，数年的绿林生涯和军旅生活把我锻炼成一个字儿，就是狠。你不要得意忘形，要给脸不要脸，我把你们爷俩是就地处决。张作霖把这脸儿一变，唐二虎、张世飞、郑翠亭、张凯，屋里这帮武将哗唰唰，把双家伙全瞪出来，咔吧，顶门子顶上，黑乎乎的枪口就对准达尔汗和他儿子包布。要说达尔汗不害怕呀，那是假的，他脸上的肉嘣嘣直蹦，倒吸了一口冷气。可张作霖不发话，这帮人仅是吓唬吓唬他，谁能开枪？张作霖用手点着达尔汗，王爷，看这意思你还有点不服，半小时之后我叫你听好消息。二虎哟，福尔过来，这么办，吃。唐二虎看了看达尔汗，呸，吐了一口，扑棱大黑脑袋，他走了。十分钟以后，哎呀，这外边这个炮啊，响成了一个个呀。达尔汗仔细听着，知道外边的战斗相当激烈呀。但是，这声音越来越小，是越来越远。25分钟之后，没声儿了，简直是风息浪静。达尔汗心说：“这怎么回事呢？”又过了一会儿，就见唐二虎乐呵呵拎着把鞭子，满头是汗，从外边进来了，报告师长，按你的命令，我已经彻底完成了任务。刚才打扫的战场，当场击毙王府亲兵473名，俘虏1126名，剩下的全他娘的给打跑了。报告完毕。张作霖满意的点点头，面向达尔汗，王爷，你听见没听见？达尔汗有点不相信，他眨巴眨巴眼睛，不，这不可能，这绝对不可能。我王府的亲兵都是经过严格的训练，可以说训练有素，战斗力极强，绝不会被你们打得这么快就完了。王爷，不相信，请您辛苦一趟到外边看看，陪着你参观参观。几个人监押着他们爷儿俩，达尔汗走不了道了，腿都软了，有人过来架着他，为了行动方便把他周到马上了。张作霖也上了马了，一直赶到黑水外面的郊区战场啊，正在清理呢。灯球火把、量子油松、手电，光柱闪闪，乱马人化的，提鼻子一闻，一股硝烟弥漫的气味和血腥子的味儿。达尔汗一瞅，啊，靠着道边，嗨呀呀一大片，都在那跪着，双手抱着头，俩手得抱着后脑勺。周围是张作霖的军队，弓上弦，到处翘，上着刺刀， 圆睁虎目在这监视着。在这些人的前边，